거를 뭐 기어 지나네. 또 그 매일 볼래 소리 쓰니까 그도 일락스 쉽나이 또 메시지도 했어. 빨리 나가 먹여요. 라 그랬지 군이 리스나 감옥에 놀랬네.